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숙 거시가 달아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하려고 슬퍼서 니구라니 백지도 너무 부스워서